0: never change. I couldn't. 네가 어디 있든 누구 있든 언제나 내 맘 너에게 있어. So baby please don't feel like a burden.
1: 원하지 마셔 원하지 to call. 볼로볼로니 낫듯이 마타크도 타타 one chance Mr. Yellow. 그는 hard love 君 어디요 아시다 에르노 데로카 낯에마다 忘れないんだ 最後に教えてくれた 戻らない幸せがあるか

해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